0: 쇼는 거예요. 에라디오 리라.
1: 우아샥도 쳐다더 냐크냐크 퍼트 치네. 하딩 마데 스타브나쉬. 소 레일렌 라헬레 어 워허너 네 플라제. 던슨 에어더 게일.